너 발손을 잡고 춤을 추던 어젯밤 전화는 빛이 나는 나름 down One last smile 빼지 못해 알 수 없던 황홀경 내가 보고 느끼던 세상과 난 어울려 너 발손을 잡고 춤을 추던 어젯밤 전화는 빛이 나는 나름 down One last smile 빼지 못해 알 수 없던 황홀경 내가 보고 느끼던 세상과 난 어울려